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2-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 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람일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리의 혼염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를 찾아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챙기며 생활해 오다가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중생의 오랜 습관으로 닫혀있는 마음이 활짝 열려 불보살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은혜의 세상을 발견하여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상은 인지가 날로 열리고 국한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공생공영의 대화합에 대한 갈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사오니 새 시대의 토운을 일깨워주신 스승님의 가르침 따라 이 세상에 일원대도 정법이 널리 퍼져가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원음방송도 이 일원 교법을 널리 알리는 선봉장이 되어 그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30장 전서 161쪽에서 16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령 그대들이 공부에 발심하여 처음으로 이 도량에 와서 스승과 동지를 만나고 법과 규칙을 지켜나갈 때에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가 어려우나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져서 필경에는 힘들지 아니하고도 자연히 골라지게 되나니 이것이 곧 습관이라. 이와 같이 좌우의 인연을 따라 습관되는 이치가 선과 악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나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진산 이대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에서 대학생들을 교화하고 있는 이대진 교무입니다.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되어서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을 갖게 된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심지어는 닮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스럽고 슬며시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합니다. 선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마치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누구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거칠고 악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겨울날에 모진 바람이나 차가운 얼음 같아서 누구나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주위 사람들과 은혜를 주고받으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악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뜻하지 않게 피해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며 스스로 고통의 시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열이면 열,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인품을 가꾸기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품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원래 착한 사람, 원래 악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30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십니다.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우리의 본래 성품은 맑고 텅 비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지만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내 인품의 색깔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종경 수행품 30장에 바탕하여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습관의 원리와 선한 인품을 가꾸기 위한 마음 공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습관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는 결국 나의 처음 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시작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 생각이 내 몸의 움직임에 응하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응하며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10년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인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처음 이 도량에 발을 들이셨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바르게 살아봐야겠다. 진리와 스승을 만나 내 삶을 한 단계 변화시켜봐야겠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투르고 어색합니다.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보는 것도 낯설고 주위 인연들과도 서먹하며 좌선을 하려고 앉아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잡념만 치밀어 오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며 우리의 그 서툰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서툴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법과 규칙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습관이 내 몸과 마음에 깊이 배어드는 과정이자 착한 인품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서로 소개하면서 MBTI가 무엇인지 꼭 물어보곤 합니다. 일종의 성격 유형 검사인데 간단히 말해서 성격이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감정형인지 사고형인지 등을 알아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격 유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오며 굳어진 생각과 행동의 습관이 외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단상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어떤 성격으로 보이십니까? 저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저를 보고 참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지금 외향적인 면이 많고 긍정적인 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제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는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매우 내성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긴장과 스트레스였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습니다. 매사에 감사한 것보다는 비판하거나
비난할 거리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특히 종종 부족해 보이는 제 자신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그런 성격, 그런 어두운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나는 참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며 살았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그런 저에게 한 가지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색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사람들과 다정하게 지내는 한 친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잘 어울릴까?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내성적이며 겉돌고 있을까? 이 의문을 화두처럼 품고 학교 교정을 한참 동안 산책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 하나가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친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붙어서 지금 자동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서 지금 또 이렇게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구나.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의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지질학을 전공하던 과학도였던 저에게 이 인과의 법칙은 너무나 명쾌하고 당연한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설정하고 날마다 세 가지를 치열하게 반복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기. 둘째는 내 삶을 둘러싼 은혜를 발견하고 무조건 감사해 보기. 셋째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내 내성적인 첫 생각을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반대로 행동해 보기. 당시에 저에게는 이것이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에 저는 정말 치열하게 챙겨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생각도 정말 습관이었습니다. 생각의 습관을 긍정으로, 은혜 발견으로 바꾸고 자주 연습해 주니 어느 순간부터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캄캄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태양이 나타나듯이 저는 어느새 긍정적인 성격에 감사 생활을 즐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첫 생각의 반대로 행동해 보기는 제 삶을 바꾼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내 생각의 첫 단추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넓게 이해하는 시작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실에 들어설 때 예전 같으면 앞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고 불편할 거야 라는 이런 소극적인 첫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막상 해보니 제 걱정과는 달리 수업 집중도 훨씬 잘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도 부끄럽게 뭘 질문해? 라는 첫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노력이 쌓이자 어느새 저는 제 삶을 가두고 있던 내성적인 성격의 벽을 허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출가를 하여 전무 출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출가 전에 부정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에서 어쩌면 제 인생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제 성격과 인격의 변화를 시도했던 당시의 치열한 노력과 적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대종사님의 이 말씀은 당시 청년이었던 저의 작은 깨달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인과의 원리라고 증명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한 가지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습관되는 이치가 선과 악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나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참으로 야속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과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의식적으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나쁜 습관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마치 농사짓는 사람이 곡식은 애써 싹을 틔우고 거름과 물을 주며 정성을 다해야 겨우 살려낼 수 있지만 잡초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제 스스로 자라나 결국 곡식의 자리까지 잠식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선을 하는 습관은 몇 달, 몇 년을 공들여야 겨우 몸에 배이지만 하루 이틀 오늘만 쉬자 하고 늦잠을 자는 습관은 단 일주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남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은 끊임없는 유념과 챙김이 필요하지만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착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십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말씀은 저에게도 늘 서늘한 경각심을 줍니다. 저도 교무 생활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 주변에서 교무님, 교무님 하고 떠받들어주고 잘한다, 훌륭하다 칭찬하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진리 앞에 다짐했던 겸손의 마음, 하심의 마음이 슥 놓아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곡식이 잘 자라고 있다가도 비 한번 내리면 어느새 그 틈을 타 풀이 곳곳에 무성해지는 것처럼 대중의 칭찬과 안일함 속에 방심하는 사이에 제 마음 속에 상이 올라오고 탐진치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방심을 물리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인품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종사님의 법문에 바탕하여 세 가지 실천 공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처음 한 생각을 늘 챙깁시다.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처음 한 생각을 바로 세워서 경계마다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그대로 착한 인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따라 원망하는 마음이나 짜증내는 마음이 일어나려 하면 그것이 처음 한 생각이 되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오히려 은혜 발견과 감사가 처음 한 생각이 되도록 챙기면 좋겠습니다. 경계를 따라 요란해질 때도 멈춤을 통해 온전한 마음을 찾고 감사한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첫 단추를 깬다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인연도 선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둘째는 날마다 항상 하고 하고
또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전 수행편 1장은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일상수행이란 날마다 항상 하고 또 하고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저절로 되게 하자는 대종사님의 간절한 뜻이 담긴 것이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마음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그 인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다시 한 마음 챙겨서 지금 이 순간 챙기고 챙기는 것은 미래 개척의 인과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반복해서 챙기는 것의 중요성을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고 챙기고 또 챙겼을 때 인과의 진리 따라 선한 습관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의 영생을 밝혀줄 선한 인품이 됩니다. 셋째, 알지 못하는 가운데를 유념하여 방심을 경계합시다. 잡초는 비만 조금 내려도 곳곳에 생겨나 어느새 뿌리를 굳게 내리기 쉽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중에도 어느새 상이 생기기도 하고 불신, 탐욕, 나태, 우치와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 방심의 틈을 타서 내 삶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고 대조하는 주의 공부, 유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렸는지, 내 언행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맞았는지 늘 살피는 주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악한 흐름에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습관 변화로 이룬 선한 인품은 우리 삶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30년 전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기를 정말 치열하게 반복해왔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확고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과 감사의 마음은 교무의 길을 걸으며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제 삶의 100%가 긍정이요, 100%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인품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니 언제부턴가는 매주 한 번 이상 꼭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게 되었고 형제들과 조카들을 만나면 늘 반가운 얼굴과 따뜻한 말로 응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 인연 중에 심한 우울증을 앓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가진 긍정과 감사와 마음으로 그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묵묵히 응원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절한 기운이 전해졌는지 그분 역시 저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연습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아주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쌓아온 긍정과 감사의 선한 습관은 제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경계 속에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약 2년 전 저는 운전을 하다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차량과의 엄청난 충돌로 인해 안전벨트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그 충격으로 소장이 20cm나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저는 거의 일주일 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부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제 마음 작용을 살펴보니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고 직후에는 이 엄청난 충돌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함이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의 치료를 받을 때는 그분들의 친절함과 헌신에 더욱 깊은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수술이 잘 끝나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에 감사했고 고통을 잘 버텨주는 제 자신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노력해서 짜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본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하여 쌓아온 감사와 긍정의 습관이 제 무의식과 세포에 완전히 배어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가 온몸과 마음에 가득 차니 회복을 위한 힘겨운 재활 과정조차 행복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회복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라져서 대수술을 받았음에도 저는 거의 한 달 만에 완치하여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쌓아올린 선한 습관과 인품이 우리 심신에 완전히 가득 차게 되면 그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맑고 밝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한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지의 은혜는 이처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어 한없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의 은혜,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는 동포의 은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성자와 법률의 은혜, 우리는 이미 이 사은의 무한한 은혜 속에 지난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은혜 속에 온몸에 은혜를 받으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은의 은혜를 그저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매일매일 매 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에게 감사와 긍정은 노력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제 마음의 중심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품은 고정된 명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지금 내가 무심코 쓰는 거친 말 한마디, 내가 무심코 내는 원망의 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인품을 깎아내리는 악한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하는 긍정과 감사의 생각, 세상을 위한 작은 기도 하나,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가 내 영생을 빛내줄 선한 인품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감사와 긍정으로 저 자신을 살리고 가족과 이웃,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까지 희망을 전했듯이 여러분 또한 일상 속에서 작고 선한 습관을 치열하게 쌓아가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선한 인품의 위력으로 삶의 어떤 경계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늘 큰 행복과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처음 목적 한 바를 잃지 않고 날마다 방심 없이 마음을 챙겨서 마침내 힘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복한 성자의 인품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아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덕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매년 2도 양민산 화지 요인.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4: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5: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6: 고마워.
5: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줍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심진섭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인 원불교 망미교당 이익중 심도봉 교도의 법문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편 21장 법문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지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더하는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도시
1: 레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레노.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직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1장 법문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투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살다 보니 갈 길을 잃어버렸네. 헐고 돌아 돌아보니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0: 고향길 따라서 만수가 온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음방송 신곡 2시.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거룩한 이름 임봉주, 박상진, 손기찬 독립운동가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울산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진행되며 교산 이성택 종사의 설법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시작, 선열들을 향한 감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박상진, 송기찬, 임봉주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주최하고 원불교 울산지구가 주관하며 WBS 원음방송 월간원광 바바카멜이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주는 것처럼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법문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0: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이미 가신 플랫폼 이미 없는 대합실에 내 가슴을 울리는 희미한 불빛. 천리길 이별길이 그렇게도 급하셨소. 눈물 젖은 눈시울에 신호등이 서러워져 당신의 행복을 빌면서.

0: 개초가 깔만 떠 있네 애달픈 로맨스요.
1: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화전민의 무남 동녀인 나는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시어리 설밭길은 산 세우는 허젓한 길이었지만

지난 6년 동안 결석 한 번, 지각 한 번 없었으니까요. 꿈 같은 세월은 흘러 난 모교의 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어머니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혼자서도

0: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 생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동안 모진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과 같이 노래를 못 부르시나 봐요. 어머니, 기타를 잡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노래를 불러보겠어요.

0: 예, 초라,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죄도 많은 이 예민은 모진 분파와 싸우다가 너희들을 버렸단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다시 못 올 먼 길을 떠났단다.
1: 어머니, 아, 또 꿈이었구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走。新的家宴能吃干多满足，우리는살림엔말도만족

우리 미나 갑시다. 강원도 땅에는 산도 많소. 그래서 그런지 나무도 많소. 강원도 땅에는 감자도 많소. 그래서 별명이 감자바위요. 서울로 가보면 빌딩도 많소.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많소. 가는 곳마다 와글와글 산하 제안을 해야만 겠소이. 서울 아이들 잘 먹는 건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요. 충청도 땅으로 내려가유. 이 동네 말꼬린 길기도 길어유. 이래유 저래유 I love you 충청도유. 충청도 사람은 양반이래유. 전라도 땅으로 가보더라고. 가는 곳마다 풍년이랑 함께 김제망경의 온갖 곡식이 누렇게 이가 땅께로. 풍년이랑께 사투리 많은 경상도는 사람도 좋고 이심도 좋소이. 대구 땅에는 사과도 많소. 비타민C가 많아서 좋소이. 부산 땅으로 가보입시대. 영도섬 다리가 끄덕끄덕 하루에 두 번씩 끄덕끄덕. 아 고기 배가 왔다 갔다 싱싱한 갈치 사이소. 멍기 샀어 멍기요이. 태진아 칭칭나네. 아 태진아 칭칭나네. 태진아 칭칭나네. 태진아 칭칭나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Piacenza.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3: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람일따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

주와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리의 혼염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를 찾아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챙기며 생활해 오다가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중생의 오랜 습관으로 닫혀있는 마음이 활짝 열려 불보살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은혜의 세상을 발견하여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상은 인지가 날로 열리고 국한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공생공영의 대화합에 대한 갈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사오니 새 시대의 토운을 일깨워주신 스승님의 가르침 따라 이 세상에 일원대도 정법이 널리 퍼져가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원음방송도 이 일원 교법을 널리 알리는 선봉장이 되어 그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30장 전서 161쪽에서 16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령 그대들이 공부에 발심하여 처음으로 이 도량에 와서 스승과 동지를 만나고 법과 규칙을 지켜나갈 때에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가 어려우나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져서 필경에는 힘들지 아니하고도 자연히 골라지게 되나니 이것이 곧 습관이라. 이와 같이 좌우의 인연을 따라 습관되는 이치가 선과 악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나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또는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진산 이대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대학교장에서 대학생들을 교화하고 있는 이대진 교무입니다.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되어서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을 갖게 된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심지어는 닮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스럽고 슬며시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합니다. 선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마치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누구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거칠고 악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겨울날에 모진 바람이나 차가운 얼음 같아서 누구나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주위 사람들과 은혜를 주고받으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악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뜻하지 않게 피해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며 스스로 고통의 시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열이면 열,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인품을 가꾸기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품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원래 착한 사람, 원래 악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30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십니다.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우리의 본래 성품은 맑고 텅 비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지만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내 인품의 색깔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종경 수행품 30장에 바탕하여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습관의 원리와 선한 인품을 가꾸기 위한 마음 공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습관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는 결국 나의 처음 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시작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 생각이 내 몸의 움직임에 응하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응하며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10년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인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처음 이 도량에 발을 들이셨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바르게 살아봐야겠다. 진리와 스승을 만나 내 삶을 한 단계 변화시켜봐야겠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투르고 어색합니다.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보는 것도 낯설고 주위 인연들과도 서먹하며 좌선을 하려고 앉아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잡념만 치밀어 오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며 우리의 그 서툰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서툴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지금 단상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어떤 성격으로 보이십니까? 저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저를 보고 참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지금 외향적인 면이 많고 긍정적인 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제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는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매우 내성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긴장과 스트레스였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습니다. 매사에 감사한 것보다는 비판하거나 비난할 거리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특히 종종 부족해 보이는 제 자신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그런 성격, 그런 어두운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나는 참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며 살았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그런 저에게 한 가지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색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사람들과 다정하게 지내는 한 친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잘 어울릴까?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내성적이며 겉돌고 있을까? 이 의문을 화두처럼 품고 학교 교정을 한참 동안 산책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 하나가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친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붙어서 지금 자동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서 지금 또 이렇게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구나.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의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지질학을 전공하던 과학도였던 저에게 이 인과의 법칙은 너무나 명쾌하고 당연한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설정하고 날마다 세 가지를 치열하게 반복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기. 둘째는 내 삶을 둘러싼 은혜를 발견하고 무조건 감사해 보기. 셋째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내 내성적인 첫 생각을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반대로 행동해 보기. 당시에 저에게는 이것이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에 저는 정말 치열하게 챙겨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생각도 정말 습관이었습니다. 생각의 습관을 긍정으로, 은혜 발견으로 바꾸고 자주 연습해 주니 어느 순간부터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캄캄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태양이 나타나듯이 저는 어느새 긍정적인 성격에 감사 생활을 즐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첫 생각의 반대로 행동해 보기는 제 삶을 바꾼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내 생각의 첫 단추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넓게 이해하는 시작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실에 들어설 때 예전 같으면 앞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고

불편할 거야 라는 이런 소극적인 첫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막상 해보니 제 걱정과는 달리 수업 집중도 훨씬 잘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질문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도 부끄럽게 뭘 질문해? 라는 첫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노력이 쌓이자 어느새 저는 제 삶을 가두고 있던 내성적인 성격의 벽을 허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출가를 하여 전무 출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출가 전에 부정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에서 어쩌면 제 인생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제 성격과 인격의 변화를 시도했던 당시의 치열한 노력과 적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습관은 곧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대종사님의 이 말씀은 당시 청년이었던 저의 작은 깨달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인과의 원리라고 증명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한 가지 엄중한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습관되는 이치가 선과 악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나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참으로 야속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과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의식적으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나쁜 습관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마치 농사짓는 사람이 곡식은 애써 싹을 틔우고 거름과 물을 주며 정성을 다해야 겨우 살려낼 수 있지만 잡초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제 스스로 자라나 결국 곡식의 자리까지 잠식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선을 하는 습관은 몇 달, 몇 년을 공들여야 겨우 몸에 배이지만 하루 이틀 오늘만 쉬자 하고 늦잠을 자는 습관은 단 일주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남을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은 끊임없는 유념과 챙김이 필요하지만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착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십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말씀은 저에게도 늘 서늘한 경각심을 줍니다. 저도 교무 생활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 주변에서 교무님, 교무님 하고 떠받들어주고 잘한다, 훌륭하다 칭찬하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진리 앞에 다짐했던 겸손의 마음, 하심의 마음이 슥 놓아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곡식이 잘 자라고 있다가도 비 한번 내리면 어느새 그 틈을 타 풀이 곳곳에 무성해지는 것처럼 대중의 칭찬과 안일함 속에 방심하는 사이에 제 마음 속에 상이 올라오고 탐진치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방심을 물리치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인품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종사님의 법문에 바탕하여
세 가지 실천 공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처음 한 생각을 늘 챙깁시다.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처음 한 생각을 바로 세워서 경계마다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그대로 착한 인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따라 원망하는 마음이나 짜증내는 마음이 일어나려 하면 그것이 처음 한 생각이 되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오히려 은혜 발견과 감사가 처음 한 생각이 되도록 챙기면 좋겠습니다. 경계를 따라 요란일 때도 멈춤을 통해 온전한 마음을 찾고 감사한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첫 단추를 깬다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인연도 선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둘째는 날마다 항상 하고 또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전 수행편 1장은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일상수행이란 날마다 항상 하고 또 하고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저절로 되게 하자는 대종사님의 간절한 뜻이 담긴 것이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마음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그 인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다시 한 마음 챙겨서 지금 이 순간 챙기고 챙기는 것은 미래 개척의 인과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반복해서 챙기는 것의 중요성을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고 챙기고 또 챙겼을 때 인과의 진리 따라 선한 습관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의 영생을 밝혀줄 선한 인품이 됩니다. 셋째, 알지 못하는 가운데를 유념하여 방심을 경계합시다. 잡초는 비만 조금 내려도 곳곳에 생겨나 어느새 뿌리를 굳게 내리기 쉽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중에도 어느새 상이 생기기도 하고 불신, 탐욕, 나태, 우치와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 방심의 틈을 타서 내 삶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고 대조하는 주의 공부, 유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렸는지, 내 언행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맞았는지 늘 살피는 주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악한 흐름에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습관 변화로 이룬 선한 인품은 우리 삶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30년 전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기를 정말 치열하게 반복해왔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확고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과 감사의 마음은 교무의 길을 걸으며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제 삶의 100%가 긍정이요, 100%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인품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니 언제부턴가는 매주 한 번 이상 꼭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게 되었고 형제들과 조카들을 만나면 늘 반가운 얼굴과 따뜻한 말로 응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 인연 중에 심한 우울증을 앓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가진 긍정과 감사와 마음으로 그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묵묵히 응원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절한 기운이 전해졌는지 그분 역시 저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연습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아주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쌓아온 긍정과 감사의 선한 습관은 제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경계 속에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약 2년 전 저는 운전을 하다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차량과의 엄청난 충돌로 인해 안전벨트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그 충격으로 소장이 20cm나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저는 거의 일주일 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부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제 마음 작용을 살펴보니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고 직후에는 이 엄청난 충돌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함이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의 치료를 받을 때는 그분들의 친절함과 헌신에 더욱 깊은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수술이 잘 끝나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에 감사했고 고통을 잘 버텨주는 제 자신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노력해서 짜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본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하여 쌓아온 감사와 긍정의 습관이 제 무의식과 세포에 완전히 배어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가 온몸과 마음에 가득 차니 회복을 위한 힘겨운 재활 과정조차 행복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회복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라져서 대수술을 받았음에도 저는 거의 한 달 만에 완치하여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쌓아올린 선한 습관과 인품이 우리 심신에 완전히 가득 차게 되면 그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맑고 밝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한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지의 은혜는 이처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어 한없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의 은혜,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는 동포의 은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성자와 법률의 은혜, 우리는 이미 이 사은의 무한한 은혜 속에 지난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은혜 속에 온몸에 은혜를 받으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은의 은혜를 그저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매일매일 매 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에게 감사와 긍정은 노력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제 마음의 중심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품은 고정된 명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지금 내가 무심코 쓰는 거친 말 한마디, 내가 무심코 내는 원망의 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인품을 깎아내리는 악한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하는 긍정과 감사의 생각, 세상을 위한 작은 기도 하나,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가 내 영생을 빛내줄 선한 인품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감사와 긍정으로 저 자신을 살리고 가족과 이웃,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까지 희망을 전했듯이 여러분 또한 일상 속에서
작고 선한 습관을 치열하게 쌓아가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선한 인품의 위력으로 삶의 어떤 경계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늘 큰 행복과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처음 목적한 바를 잃지 않고 날마다 방심 없이 마음을 챙겨서 마침내 힘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복한 성자의 인품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끈을 놓고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동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있지.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 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수승 화강드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머리가 어지러우면 끝이 따라서 어지럽고 머리가 바르면 끝이 따라서 바르나니 그러므로 일체의 책임이 다 지도자에게 있나니라. 죄악이 중하면 하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공심이 지극하면 자연의 도움이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25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의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 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촉에 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한자 가을 추는 곡식이 불을 받아 익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지요. 이른 가을의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단단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자연을 닮아가는지 이맘때가 되면 유독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내 마음은 얼마나 맑아졌나, 내 수행심은 얼마나 깊어졌나. 계절의 문턱에서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조급하게 달리기보다는 들판의 곡식처럼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입은 항상 다뭅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수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오직 한길 15절입니다. 시자가 한 의문이 생겼다. 대종사께서는 우주 자연의 현상을 보시고 의문이 생기시어 일원 대도를 깨치셨는데 정산종사께서는 무슨 의심으로 대도를 오득하셨을까? 이에 대하여 박장식이 일러주었다. 정산종사는 대종사의 명을 따라 만덕산에 계셨을 때 하루는 우연히 하나의 의심이 생기는데 그것은 숨 쉬는 것이었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내쉬었다가 들이쉬며 들이쉬는 것이 미천이 되어 내쉬고 내쉰 것이 미천이 되어 들이쉬며 숨을 들이쉬면 아니 내쉴 수 없고 또 내쉬면 아니 들이쉴 수 없으니 이것이 어째서 그럴까 의문을 걸고 연마하였더니 이 우주의 이치가 이 하나에 벗어나지 아니함을 아셨다 한다. 시자가 이 말씀을 듣고 후일 정산종사께 여쭈었다.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에 정산종사 파한 미소를 하실 뿐 아무 말씀이 없으시었다.

스승님들의 깨침의 순간, 제자들로선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정산 종사님의 미소도 상상이 되는 일화였습니다.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D마이너 작품 9의 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니콜라스 다니엘의 오보에 연주, 피터버로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협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대종사님은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실망과 함께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면 그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한다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없겠죠.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 삼아 나를 돌아보고 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떤 일이든 성공하는 우리 원흥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9장 심고와 기도.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하자는 것이니,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써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은의 위력으로서 재벌이 있나니, 여기에 명심하여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아니하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라.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에는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심고와 기도를 하되, 상대처가 있는 경우에는 묵상 신고와 실지 기도와 설명 기도를 다 할 수 있고,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묵상 신고와 설명 기도만 하는 것이니, 묵상 신고는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것이요, 실지 기도는 상대처를 따라 직접 당처에 하는 것이요, 설명 기도는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니라. 제10장 불공하는 법.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여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제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 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9장 심고와 기도 제10장 불공하는 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선가 198장 진리는 무한한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35, 또 여쭙기를 보통급에서 항마위에 오르는 공력과 항마위에서 열의 위에 오르는 공력이 어느 편이 어렵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기에 따라 다르나니 혹 최상 근기는 항마하면서 바로 열의 위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항마위에 올라가서 오랜 시일을 지체하는 근기도 있나니라. 36. 또 여쭙기를 수도인이 공부를 하여 나아가면 시해법을 행하는 경지가 있다 하오니 어느 위에나 승급하여야 그리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열의 위에 오른 사람도 그리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설사 견성도 못하고 항마에 승급도 못한 사람이라도 일방 수양에 전공하여 그와 같이 되는 수가 있으나 그것으로 원만한 도를 이루었다고는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돌아오는 시대에는 아무리 위로 천문을 통하고 아래로 지리를 통하며 권력이 분형되고 영통을 하였다 할지라도 인간 사리를 잘 알지 못하면 조각도인이니 그대들은 사막의 공부를 병진하여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라. 37. 또 여쭙기를 법강 항마의 승급 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사오니 과거 고승들과 같이 좌탈 인망의 경지를 두고 이르시미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하여 나고 죽는데 끌리지 않는다는 말이니라. 38. 또 여쭙기를 앞으로 종법사 선거에 어느 위에 오른 분이라야 추대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말세라도 항마위 이상이라야 종법사의 자격이 있나니라. 또 여쭙기를 혹 당대 종법사보다 법력 높은 도인이 날 때에는 법이 승급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공의를 얻어 하나니라. 39. 한 제자 여쭙기를 어느 위에나 오르면 불태전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위 이상이라야 되나니라. 그러나 불태전에만 오르면 공부심을 놓아도 태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천하의 진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는지라. 불태전 위에 오르신 부처님께서도 공부심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어떠한 순역 경계와 천마 외도라도 그 마음을 물러나게 하지 못할지니 이것이 이른바 불태전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변이품 35장에서 39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한길로 가게 하소서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1. 학임이 사례기를 이러한 단체 생활에서는 상벌이 분명하여야 할 듯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상 없는 가운데 큰 상이 있고 벌 없는 가운데 큰 벌이 있나니 그대들은 나타나는 상벌에만 끌리지 말고 참과 거짓에 대한 마음 대중을 놓지 말라. 12. 김서룡이 묻기를 욕심으로 구하여도 얻어지나이까? 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크게 와지나니나. 또 묻기를 가장 크고 원만한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답하시기를 마음을 찾아서 잘 닦고 잘 쓰는 법이니라. 13. 이명운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14. 장성진이 묻기를 마음은 항상 어떻게 가져오며 언행은 어떻게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항상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언행을 가질지니라. 15. 학임이 사례기를 누구나 다 하여야 할 변치 않는 공부법 하나를 일러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과불급 없이 중도를 잡는 법이니라. 다시 묻기를 어떠한 공부가 제일 어렵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을 쓰는 공부니라. 16.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신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17. 안이정이 사례기를 저는 이제 처음으로 교화선상에 나가오니 보감될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몸으로서 먼저 실행할 것이니라. 18. 황주남이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천지의 위력을 얻어 큰 일을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사심만 떨어지면 큰 일을 할 수 있나니라. 19.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20. 이재성이 묻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나니라. 또 묻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신만 돈독하면 자연 사이가 없나니라. 21. 학임이 묻기를 오욕과 삼독과 착과
상등을 떼는 공부를 할 때에 따로따로 한 조목씩 유념하여 떼어나가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좋으나 경계를 당하여 마음 일어나는 것을 보아 나쁜 마음의 싹이 보이거든 그 즉시로 제거하고 또 제거하면 여러 가지 사심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게 되나니라. 22. 학인이 묻기를 오욕이 인간의 나쁜 것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쁠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죄고로 화하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세간의 복락이니라. 23. 이 광정이 사르기를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모아보려고 노력하오매 그 노력하는 마음이 일심을 방해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일을 시작할 때에만 공부심으로 하여보리라는 대중을 가지고 일단 착수한 뒤에는 그 마음도 놓아버려야 일심이 되나니라. 24. 김인철이 묻기를 제 힘에 겨운 난처한 삿된 경계에 끝까지 대결하여 싸우는 것이 선책이오리까? 답하시기를 무지 포악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 때에는 슬그머니 그 경계를 피하였다가 뒤에 타이르듯이 하라. 공부도상에 고비가 없지 않나니 그 고비를 억지로 뚫으려고만 하지 말고 수월스럽게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선책이니라. 25.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나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응기편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다음은 원불교 3대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종사님의 법문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제8운심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화분의 방향을 아무리 돌려놓아도 꽃은 결국 해를 향하게 되나니 내가 먼저 따스한 남쪽이 되어야 일체 생명이 여기에 응하여 무슨 일이든 성공을 보게 되느니라.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행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나 먼저 온화한 기운이 몸에서 풍겨나야 상대가 감응하는 법이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찬 기운이 풍겨나면 주위에서 응감을 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온갖 식물들이 태양을 향하듯 일체 생명도 도덕의 태양이요 인의 생산자인 주세부를 향함으로 우리는 먼저 인을 갖추기에 힘써야 하느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차비는 곧 열애요 열애는 곧 차비니 이는 부처님의 제일 큰 자본이요 제일 큰 무기라. 부처님은 어떠한 중생일지라도 스스로 버리지 않나니 이는 일체 중생의 고통을 풀어주고 업력을 녹여주는 큰 위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니라. 어머니의 자비는 사랑으로 길러준 것이요 아버지의 자비는 엄격한 절제로 가르쳐 준 것이며 성웅의 자비는 만민에게 기회를 주고 상벌을 내리고 또는 세상을 혁신 개조하여 준 것이요 성현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죄복의 원리를 알게 하여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게 한 것이니 이러한 큰 자비에는 상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해를 초월한 천지님은 진리의 세계, 평화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요 이해를 초월한 재불재성은 대각의 세계, 부활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요 이해를 초월한 모든 부모님은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낙원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니라. 3.

계를 아울러 갖추심이요. 열째는 자유자재 하심이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도가 천하의 큰 도이니 그대들은 중도 생활을 하라. 천지는 원형이정과 춘하추동과 성주괴공이 있고 인간은 흥망성쇠와 기륭화복과 빈부귀천이 있나니 언제나 때와 곳과 일과 사람에 치우치거나 끌리지 않고 과불급이 없도록 주의하라. 흥함이 있으면 쇠함이 있고 강해지면 약해지는 때가 있나니 진리가 흥망성쇠와 기륭화복과 부귀영화를 주었다 뺏었다 뺏었다 주었다 하는 것에 속지 말고 중도생활에 힘쓰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상대가 신의를 저버리더라도 우리는 항상 신의를 지키고 살려야 하나니 진리는 언제나 살리는 자에게 인을 주고 큰 일을 맡기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상대가 나에게 비법으로 상대해 오더라도 한 걸음 물러나 정법으로만 대하다 보면 결국은 상대도 참여하고 자각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 일도 성공하게 될 것이니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하더라도 영생의 진리와 인과의 이치를 알아서 내 생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러기로 하면 먼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 것이요.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이요. 시기 질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못을 나에게 돌릴 때가 참으로 평안하나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비추어 보아서 지금 나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어느 생에서인가 잘못이 있었구나 하고 돌려버리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교의품 그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그 지금 공부할 그 장이요. 그래서 이제 이 장에는 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인물들을 좀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보는데, 그러면은 이 장을, 그래서 이 지금 교의품 그 끝부분에 지금 가서는요, 종교와 그 정치와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지금 그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9장에서는 이제 교의품 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지금 그 대중에게 이렇게 먼저 물으신 것 같아요. 이제 물으시는 것이 이제 어떻게 물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교문을 열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원불교라는 그때 이제 불법 연구회죠. 그래서 교문을 이렇게 우리가 열었는데, 이 열은 이유는 이제 과거의 그 모든 그 폐단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종교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많은 종교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걸 지금 열은 것은 이제 그 원래 그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그 탄생하면서요, 이제 거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지금 그 수반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종교가 이제 개선되기 위해서는요, 그 종교가, 새 종교가 탄생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기존 질서와 또 이제 기존 그 사상과 이념, 이거를 그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그 비판하지 않으면은요, 새로운 종교로서 이렇게 그 출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사상도 다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불교 혁신론 공부하면서 그 이제 불교가 갖고 이제 이렇게 2500년 내지 3000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그 고정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상과 이념 자체를 근본적으로는 이제 같지만도, 근본에서는 하나지만도 현실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은 그것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거와는 다르게 내가 앞으로 법을 열고 하겠다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가미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종교가 새롭게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어떤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에 유명한 종교학자가 윤희영 교수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종교 발전의 3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조가 탄생 나타나가지고 기존의 질서와 이념을 비판한다. 그렇게 비판해가지고 나는 이런 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열어가겠다 하는 내용을 반드시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주지 않으면은 그 종교가 새롭게 이게 지금 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이 교의품 2장의 39장의 말씀도 바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를 과거의 폐단을 어떻게 우리가 그 고쳐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그 물음을 던지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제 아마 서는 대중들을 앞에다 놓고 지금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그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누가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박대환 선지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환, 이제 이 박대환이 나옵니다. 박대환, 이제 큰 대자
완성하는 완자 이제 박대환이라는 이제 선지님이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이 장에서 이제 그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대답을 어떻게 그 하시는가 하면요. 그 이제 그 대답을 하시는데 예, 이 이제 이 여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대환 선지님의 그 호는 이제 뭔가 하면 영산이에요. 신령 영자 몇 산자 영산. 아, 호 좋죠. 영산. 내가 약자로 쓰니까 또 이것도 지금 누가 여기 오고 싶어도요. 한문을 많이 쓰니까 자기는 한문을 몰라가지고 못 온다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요. 근데 이걸 한문을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다 지금 영산이에요. 호는요. 영산이라는 이제 법호를 이제 이 박대환 선지님이 이제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분이요. 13세 때. 어린 나이죠. 13대면 어린 나이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이분이 어디 가면요. 일본을 건너가신 거예요. 일본을요. 그래갖고 일본 가가지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하죠? 13세 때 일본을 건너가갖고 소학교, 중학교, 이 두 학교를, 그래서 그때 아마 중학교는요. 지금의 중학교가 아닙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진 학교예요. 그리고 그걸 뭔가 고보 그러거든요. 고등보통학교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고보 그랬거든요. 그게 5년제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하고 나면 바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까지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이제 수료를 하셨어요. 그 이제 수료를 이분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뭐를 지금 주로 이제 하시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는요. 통역을 할 때 일본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말 뭐 잘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자기는요. 소학교, 중학교까지 다 나왔으니까 통역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요. 동경 기상학회의 기상 관측 기사. 아, 이것도 대단하죠? 기상 관측 기사를 이 당시에 했다, 이 말이죠. 뭐, 지금도 말이죠. 일기예보 하고 하는데 하면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다 동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상 관측 기사로 역할을 일본에서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영문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뭔가 하면 농장 지배인도 하세요. 농장 지배인. 아주 지금요, 경력이 아주 다양한 분이에요. 농장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배인의 역할을 이제 이분이 지금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31세에, 그러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서 살았겠죠? 31세에 이분이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일본에서 만족하지 않고 만주로 또 이제 어디로 이제 이게 이제 쭉 그 다니시는가 하면 상해, 시베리아. 와, 이거 상해, 시베리아. 이게 온 지금 아시아 일대를 지금 다 이게 지금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온 데 이제 돌아 그 이제 다니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요. 일제의 탄압에 고통받는 한국의 현실 있잖아요. 이 현실에 대한 대단한 저항감을 가지는 거예요.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다 했지만도요. 이 일제에 대한 그 우리 한민족을 탄압하고 하는 일본의 그 어떤 그 탄압 정치 자체를 이분이 말이죠. 굉장히 그 지금 거기다가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살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뭐가 터졌는가 하면요. 기미 만세 독립운동, 기미 이제 만세 독립운동이 터졌잖아요. 이제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방언하셨죠. 그 급하다. 빨리 방언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자. 지금 대종사님 그랬다 그러시죠?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 기미 반정 운동을 나니까 이분이 말이죠. 일제에 대한 그 저항감 있잖아요. 그 저항감의 발로로 말이죠. 자기가 직접 기미 만세 운동에 참여해요. 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또 뭔가 하면 돈을 대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지금 하다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다가요. 결국은 이제 그 운동, 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어딘가 하면요. 소감을 당해요. 감옥살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포 지방법원으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소감을 당해가지고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는 그 빌미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어딘가 목포 지방법원에서 뭔가 하면요. 3년간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선고를 받아가지고. 3년간. 그게 징역을 산다, 이 말이죠. 3년간요. 그게 대단한 분이죠. 이런 지금 분이에요. 그래서 3년간 자기가 이제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는 이제 풀려갖고 이제 났을 거 아닙니까? 3년 징역형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원기 12년,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거기서 이제 그 옥고를 치르고 나와가지고, 원기 그 12년에 전북 익산에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그와 같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대원 선지님이 당신이 익산에 잘 아는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 이 목사 친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가 봐. 목사 친구. 근데요, 그 목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양반이 말이죠. 옥고를 치르고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유랑을 했잖아요. 너 그러지 말고, 당신 그러지 말고, 익산에 가면은 불법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에 소태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하는 부탁을 받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런 목사 좋겠죠?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렇게요. 한번 만나봐라. 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은요, 참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 대종사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이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로서 또 하나의 교단을 창립한 분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지금 한다 이제 권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총부를 내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분이요. 총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내방을 지금 해가지고. 그래갖고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는 거요. 그게 이제 뵈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분에게 뵈면서 바로 자기가 입교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겠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대완. 그 자리에서 그냥 대완. 이름도 멋지게 지었죠? 대완. 이렇게 딱 이름을, 법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대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박대완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부 출신을, 그리고 바로 전부 출신을 서원하는 거예요. 박대완이라는 법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유랑 생활을 다 끝내고, 자기는 불법 연구에 전무하겠다 하는 전무 출신 서훈을 딱 하는 거예요. 딱 하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하시는가 하면요. 딱 들어오면은요. 처음에 간사처럼 이렇게 우리 간사 생활 하죠? 지금도 간사 안 합니까? 간사 생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농업부 부원으로 딱 임명을 하는 거예요. 농업부 부원으로.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오늘은 흰 이슬이라는 뜻의 절기인 백로입니다. 이맘때쯤엔 밤사이 기운이 내려가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했다는데요.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시기이기도 하죠. 또 대부분 농사를 짓던 옛날엔 바로 이때가 여름 농사를 다 짓고 추수를 하기 전까지 잠시 일손을 놓는 기간이었다는데요. 선선하니 좋은 날, 마침 편하게 쉴 수 있는 행운까지 있다니 새삼 반가운 절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뜻을 알고 보니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오늘, 이 느낌 그대로 특별한 아침을 시작해볼까요? 9월 7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7: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8: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9: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아이유의 가을 아침 전해드렸어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는 입추지만 이 백로쯤은 돼야 진짜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이 시기에 잠시 쉴 수 있었다고 하니까 좋은 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이 정말 그야말로 가득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특화증 가족분들께도 그런 편안하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드로님이 어느새 요란스레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사라지고 선선하게 부는 바람이 새벽녘엔 살짝 춥게 느껴지는 게 숨막히게 덥던 여름도 끝이 나고 가을이 온 것 같네요.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지인분을 만났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바람이 서늘하게 싹 불어오는데 너무 행복하게 눈을 떴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 창을 활짝 열고 자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침에 바람이 살랑살랑 깨워주는 그 느낌이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9086님이 진짜로 가을 느낌이 물씬이에요. 제가 이맘때 듣는 노래가 가을 아침인데 특화장에서 들으니까 반갑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특화장에서 들으면 반가울 만한 노래 또 뭐가 있을까요? 9086님 오늘 아침 이 기분, 이 냄새, 이 풍경과 함께 들으면 진짜 좋겠다. 특화장에서 들으면 훨씬 더 반갑겠다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저희에게 부담없이 또 신청해주세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아짜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3곡 2부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7시 30분 전까지만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신청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에게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참여를 통해서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꼭 신청곡 같죠? 노래 세 곡까지 아니더라도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신청곡 가볍게 한 곡씩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와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부담없이 마구마구 담아서 보내주세요. 투샤이 그녀 웃었다 허영별 별의 순간.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투샤이 그녀 웃었다, 허용별 별의 순간이었고요. 7시 16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123 아빠님께서 아침에 눈 뜨고 한 첫 마디, 아 추워라. 어제랑은 틀리게 싸늘했어요. 한 주의 시작을 싸늘한 느낌이 들게 한 그분 언능와요. 크크크크. 시원한 한 주의 시작 함께 출발해봅니다. 출발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진짜 바람 끝이 약간 서늘한 느낌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부는 거 있잖아요. 휑 하니, 아 그래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 진짜 바람의 냄새라는 거, 바람의 기운이라는 게 계절마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가을. 근데 뭐 너무 제 위주로 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름이 떠나는 걸 아쉬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 여름이 떠나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아유 이렇게 또 찬바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게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도 절기는 어떻게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백로고요. 네,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을 또 마음껏 누려보자고요. 에스파의 노래 듣고 올까요? Dreams come true.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1부 끝곡은 김재중의 Tonight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건너오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성시경 그 길을 걷다가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우리 가족분들이 계신 그곳까지 신속 정확하게 듣고 싶은 노래 쌍은이 배송해드리는 코너죠. 신청곡 왔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노래 3곡 준비해놓았어요. 어떤 분이 어떤 곡들을 골라주셨을지는 잠시 후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시사 상식에 관한 배경 지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상식 문제 함께 풀어볼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퀴즈의 정답들도 많이 맞히셔서 당첨의 행운까지 꽉 한번 쥐어보시도록 하시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엠믹스의 키스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달해 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숯불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048 고객님께서 밤새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락거렸더니 너무 피곤해요. 유유. 자꾸 눈이 감기는데 특가장에서 제 잠 좀 쫓아내주세요. 라며 보내주신 김수철, 젊은 그대, 손담비의 퀸, 비스트, 일하러 가야 돼.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5048 고객님, 신청곡 왔죠요.

신청곡 왔죠? 오늘은 5048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 함께했습니다. 김수철 젊은 그대, 손담비의 퀸, 비스트 일하러 가야 돼 전해드렸어요. 아우, 그 밤새 배탈 때문에 잠을 설치셨는데 오늘 중간중간 쪽잠이라도 좀 주무시면서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탈이 싹 좀 나으셨어야 될 텐데요. 5048님 편안하고 무사하고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 3부에는 여러분과 상식 퀴즈 풀어볼게요. 2부 끝곡 오지은입니다. 작은 자유.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정재욱 가만히 눈을 감고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의 7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3부 시작이 됐고요. 월요일 3부에는 시사 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아보시고요. 당첨의 행운까지 꽉 한번 잡아보시죠. 문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참여로 글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마음껏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도 신청해주시고요. 퀴즈의 정답도 마구마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상식의 시대 시작해볼까요? 페퍼톤스예요. Ready, get set, go!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9월 7일인 오늘은요,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인데요. 이 기념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오늘 지정된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9월 7일 오늘은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이 기념일의 명칭이 무엇일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번, 어느 날. 2번, 손 없는 날. 3번, 운수 좋은 날. 4번, 푸른 하늘의 날. 1번, 어느 날. 2번, 손 없는 날. 3번, 운수 좋은 날. 4번, 푸른 하늘의 날. 정답,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오늘은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념일이냐?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기념일이에요. 과연 이 명칭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9월 7일 오늘은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지정한 날인데요. 이 기념일의 명칭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어느 날, 2번 손 없는 날, 3번 운수 좋은 날, 4번 푸른 하늘의 날. 1번 어느 날, 2번 손 없는 날, 3번 운수 좋은 날, 4번 푸른 하늘의 날.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4: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와우, 굿모닝, 축차

0: 준현아입니다.
1: 예.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토니안의 블루스카이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7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상식의 시대 문제 풀어봤습니다. 9월 7일 오늘은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메이트의 하늘을 날아, 박정현 늘 푸른 전해드렸어요. 오늘 정답은 바로 4번 푸른 하늘의 날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푸른 하늘의 날은요,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UN이 지정한 날입니다. 매년 9월 7일에 해당하는데요. 유엔의 공식 기념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채택된 최초의 기념일이기도 하죠. 정식 명칭은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인데요. 미세먼지 같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전 세계가 함께 청정한 대기를 위해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날인 만큼 오늘은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 조금 더 기울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31님, 4번 푸른 하늘의 날, 매번 빵 터지는 보기 덕에 아침이 즐거워요 해주셨고요. 6823 뒷번호 쓰시는 분, 푸른 하늘의 날, 오늘도 날씨가 푸르고 선선하니 살 것 같네요. 이윤승님, 4번 푸른 하늘의 날, 나도 그런 날이 있으면 점점점점. 정은희님, 3번 푸른 하늘의 날, 가을이야말로 푸른 하늘이 예쁜 날이죠. 가을은 참 예쁘다, 노래가 생각나네요. 푸른 하늘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환경보호 실천합시다 해주셨는데 3번은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정은희님 3번 땡! 공이님 4번 푸른 하늘의 날 가을이라 하늘이 푸르게 예쁘네요. 특가전 가족들 파이팅 하세요. 9016님 정답은 4번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나 봐요. 어제 저녁도 나가서 딸과 그네를 타며 소소한 담소를 나누는데 시원한 바람이 날리더라고요. 월요일 아침 푸르른 하늘을 보며 달리면서 보내봅니다. 글 보내주셨어요. 요 며칠 진짜 하늘이 그려놓은 것처럼 예쁘더라고요. 와, 공기도 맑고 하늘도 예쁘고 진짜 기분 좋다 싶은 하늘이던데요. 3990님 정답 푸른 하늘의 날, 계절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무더운 여름도 시간 앞에선 이기질 못하네요. 7677님 연아님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은 4번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요. 건강 조심하시고 예쁜 목소리로 함께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7424님 4번 푸른 하늘의 날, 출근하는 오늘도 푸르른 하늘을 보니 좋네요 해주셨어요.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5145님 정답 4번이요. 특가장 덕분에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됐네요.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줘야겠어요 해주셨고요. 1259 뒷번호 쓰시는 분, 4번 푸른 하늘의 날, 이름처럼 푸른 하늘이 그림처럼 펼쳐진 날이네요 해주셨어요. 오하나사오님, 1259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온리의 노래예요. 푸른 하늘, 햇살, 그리고 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농촌형 워케이션에 당진, 나주, 제주 세 곳을 추가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요,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을 기존 10개소에서 13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3개소는 충남 당진시 당나무 물꽃마을, 전남 광주 나주시 에코 왕곡마을, 제주시 김영리 체험마을인데요.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면서 퇴근 후에는 관광과 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로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거죠. 농식품부는 안전하고 부담 없이 농촌형 워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평일을 기준으로 1인 1일 최대 5만 원의 할인 혜택과 함께 여행자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운영되는 당진과 나주, 제주 3개소에선 고구마빵 만들기, 탄소 중립 도우 화분 만들기, 도마와 배 수제청 만들기, 김녕마을 해설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농촌 관광 놀이집 웰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농촌형 워케이션에 당진, 나주, 제주 세 곳을 추가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농촌형 워케이션에 당진나주, 제주 세 곳이 추가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농촌관광누리집 웰촌에서 확인해주세요. 정철의 My Love, 별의 I Think I 두 곡을 함께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엔 유산균 한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미드와 파라솔이 부르는 아마추어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쪽 하늘에 진다고 해도 내일 다시 동쪽 하늘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비록 이 생에 죽어간다 해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정혜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 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시길 기원하며 올리는 가족 신현영, 신민철, 박현주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원조 논쟁이 한창인 맛집들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서로 원조라고 우기다가 끝날 풍경이지만 이젠 상생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원조다. 아니다. 우리가 원조다. 확인할 수 있는 특허가 있다면 모를까. 우기기만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 원조 호소에 잘 안 넘어갑니다. 뭐든지 혹할 만한 게 있으면 원조든 아니든 점수를 주잖아요. 후발주자로 나서서 정상에 오르는 경우도 많이 보니까요. 노래하는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사랑과 평화 함께 가야 해.